마르키징 성아 조라 바이스카 피아바 도나무 숨카나 테 동이 만글락 오브나 바이타카 루차몽 승카나위 디디니 판다니 오란마 바사시네 아석 조라 또 앙토카나르 부지 카스미 피아바 너로코 오카나타 뚝 루차몽 카나테 카나테 디디니 판다노 엔조이 클라이디 데 카나이 동디 판다 바이사크 조라 테 쿠부니 판다로 또 너로 카나이 마나이노 피아 디닌 바길 아스능 시튼 조던 나 함바이 클룸바이카

0: 라이다는 녹다고 알아보. 이 그러면 나는 라이다는 녹이야. 알아보 설라이다서 설라요. 아, 그러니까 버섯 단단히 비신 거 가장 뭐 아, 봉니 비신 거 먹고로 라이 피야봐. 버섯 단단만에 트이 단자. 아, 트이수 단자. 아, 해야 봐.
1: 앞에 보면 거치니 바이 트리티
0: 브리 더
1: 파바이
0: 리안
1: 키서
0: 칼레 무그라 카타 무그라 카타 그 트리게 달레 동 한가 아 카이야 버럭 키 사이만 버럭 키 바 카이만 버성 칸서 카이만 그러니까 버성 카이서 카이 레카이 힉사이 바카만 라이 고고 메 카나타 리안 로코롱 비싱거 앞에 살레 메 카나타 바카만 라이 폰 버성 카이서 블레 크이 칸자 그러니까 박사 박사 히야다 와오 비비제 크이탄가 볼에 보프랑든 세토들 하고 아무노 타카웅 레야다바 부니 부산린 바사 힐라이글라 비니 세강니 부사바 비빈 부사지블라 아무 부산타 하이니 레야다바 아핑 카타 모카이
2: 마네 부산 부산 부사 도이 페이블라
0: 도이 페이블라
2: 담 서로 타고 생가 하나 타라케 어부셔 생 아보 타위셔 생 비니 릴레이션십 살아이 프로 생 아보노 테보
0: 에
2: 콜로게 살아야 나보노
0: 콜로게 포아레 살아야
2: 타샤 시니 어로 사타이 글라이오 시니 호더 고브노 티니